다 당 파스포트 존미 고레기 켄톡낭고빈 아링 마데스탕 코시 프라데스키 타라이사 쿨라 사주 포룹 네당 오둡시엔와에 절대진 모섬 비겐 비바키 모섬 불반완 마사가기 아링 갤캅키 캉리탕 푸서쿨키 다사티올라 무파수푸시엔와에 두그랑캬네 캉리탕 푸서쿨키 다사 직소니솔라 톡당 룩게구탕 샤로게구 네당 오둡상 시엔와에 코시 카르날리 탕 순두르파심 프라데스키 캉리탕 박마티 간다키 탕 룸비니 프라데스키 다사 직소니솔라 샤로아탕 카 갸크토푸 네당 दुपसंग मौसम पूर्वानुमान मासाखा की शेदुबिन रेडियो नेपाल ने आरिंग की शेरी के सांगिर दुपसुंग तुझी शे